zang yi bine da dejik torje lüp nae ne zang me ya ane zengan nim jin dukja nang meje ya ya chik zang sing yiro me ya ya yi e shu nang be nya ya yap je je ya ma bina sia ka nang ji yum yom si zang si ne yap je be ka nang nang sin ya ya bine bina lüp nang zang me ni chik bine zengan nim jin go zong yo la so ba xiang ring an yo na da ne meje ya ya ho ji bina e shu Isi kyuk tuje dat le nisngona daga geibulle bina kokbunya buzijigi toktur xie sungdang bina ommani beme hungnye jowa rizhuk ane dungal tamje mununu xioonye ya bina libnya anu buzijigi e sungbul da yum yomu bina dersha munu blagya da kinza ti raisamya lamsang yar yap geb inja bodinime yar jarya da desh tibin kinza jik mokuzo kokbunya buzijigi Umjun-umjun-di nyeder, chikbine xiektrun omani bime hungnye, zhuwa zhizhugi dungagam seyu nu xio nye nyeder nye, ijakbu da bine jajasimbe tributi pipyukde gale reik, gondwa cha zhubu, chengin, chetru temdi reik inu chani, ijili dinya da nyin blakyak rozegi, bine bra temzakamur yar xigosu iname samnyas, chu temzakamur jihoya xigosu ine samnyas, rangso rangi, Tuya, he was in them some years. The Ijabu Dungaljan, Undin Tisha, Nizyakosu in them. The Yap Gabi, Lutia, Nishakanang Benia, and Yum Yonzam the Eh Yugur. The Yap Gab Inda Bodhisi, Oda, Enam Blackyakosu in Undin Zigamunumurinus, Shekmur, Omani Beme Hungia, Sumujin, Yidam Tujichim Junuk, and the Taxan in Burinus, Shene Yigitume, Tatoguni, Ti, the Pukisu in any. Then the 2G침 목줄부 펴죽니 부물께서 이내네 도저 내줄막 온든 펴죽고지 다 쳐도 모르냐 이지 강달룽 자제심의 줄부디 펴죽고지 다 쳤니 이냐 이자보다 아당내고 론니 푹 삼배 던나지 지금 원에 당내 주박니 이냐야 야비앱지 애숨낭 다이직 숨이야 이직 휴제다 리 누군니 지 모셔 브레제 다워당북 최저 다워체 지량 지승제 아니 좀의 용어시 세마 신들력부대배 충 어 충이 뉘념지가 아니 다당 된들 마음 대사문으로 변에 린이 블랑 20야 숑라서 위물 링실링된 강제자 다야 외기 캥야 노위물 우리 리럽자가 무인의 최기 담배 최기 자도라서 세이 부당 부문 마음시 트리로스 변에 움직냐 용 용어시에 있는 굴리가 나즈니 지가 문우야 세모 대자문 남다디 말충 다이 충문 탁도 세모 지기 초시가 변에 전 철철야야 지야 예그머리네 나라랑 엄마네 뱀에 흥예 애숭낭 다 이숭문의 담지가 뒤염지에 변에 남백 말 변에 자존량 자워역 길워 골강기 굴푸 이 굴푸부 년제 아니 요무 집에 이식한다면 찬다당 단우노 땡이문은 남다 응진이 퉁 어진이 담지직 다 퉁약세다 예수문어 제게제 다 얍갭 인다 보디니 융용이무 이직 메노 런도바나 임부 방미진이 차장시 아니 세머셜 명토 나오므니 명지 세머 라스미 카라니야 에토노 아니 세머 라스미 카레 비나이네 나라랑 당부촉도 아니 장제촉도 투게 바도 깨진 장매숨도 초사 타르 점빌링 오조베네 내절만 비낭 요즘 상제 탐제 두수 윤주 돌지 파묵 조와 부이맥 리지 주야 아니 심제니 던 심기 미차바 죄기 밀랑와 비네 그랑 말랑오디 비낭 용진 제남 구충웅 되네 어 이때 제남 다 비낭 담지 넘낭야 샨주간 요모 삼멜미니오니 비당 내가지 그 제모제 용진야 약부 세모 라시미 가르지기 다 비네 제모디 제브랑이니네 베 쟁안니 움딘다 독자라석분이 시액말 움딘 독자송이구나 자원이네 문우 시액말 시숭우디 탐제 엄마니 뱀에 홍년에 조화샘젠 탐제 안데 둥알레 달리악스 대화당 단우노쇼냐야 움딘시에다 숭낭드네 이제 잠잠간 비낭베네 띵해진가 냠바르시우야 즉 조화샘젠 던다가야야 에낭드네 다이자불 비낭얍얍 인다보디물 융이원상무이물 Binak ach dharmapala imbur, yoma sambelme imbur, ta minu lonbutang bang mizi tamje, ane shom binang lashmikarak zenamjiga diheya, bina hachat ragosu, bina umjundinimun.

0: 내가 피부 논불 에제다 직진 코르크는 김답 미장을 제바 빵이야. 아니 라스미카르 비낭 토르다 제가 피죽 다 쳤다 피죽 이직돌 표 아니 돌 피불레다 요모 삼멜메 인물 얍게 인다 보디 인물 융융 사모 인물 비낭 아치 게부 달마발라 인물 런보 인물 방미지 인물 망부 세직돌 비낭 아니 데니즈 슈트콜 비네 장라티 모도 사데가도 슈트콜야 표 이제 표야 이직다 얍게 인다 보디지 대자문은 비낭 심 타결라야 직다 무린무린야야 애숭 나온 무린이 다 라마건조 숨 치노 녀스 당 옥 쇼무지 아니 취해야 이거지 대비 던다지 두부 넣으쇼 녀스 당 안악 닝마저 지수 물민 라시미 까라지 지게 취해 람도 좋은 넣으쇼 녀스 상나에네 발체 문으소 지삼배 던 두부 넣으쇼 녀 아버지 비네 말람 애타오낭 다이직 쇼제 융융 장무시네 다 대사문은 타겨져야 비네 무릉무릉이야 역시 애숨 나온 무릉이 아막 닝낭 자외 안에 보면 라시미 까라지 비니 미시대에 직다 대신고도 제가 움딘디 브레이야 기르고도 약불다 대자문은 니심 타겨라서 되니 움딘디니 이냥 알 간건네 다 미시주 체링디 주네 따오직 최죽직 물민지 몰람 돕디니 애숨이야 보면 라시미 까라시엘 아마시 안에 민독 참디 프리 안에 물민 다 핍소 핍소니야 애숨낭 이직 배당 여윤 인물 런부 인물 어다 잇밭 강업 대자문은 심 타교 아니 무스 멜롱 따오 털 기르 띠른 띠른냐야 따오 비르바나 이직 툴 따오 여빔낭 툴 펴 나온 부른 따 이직 죽 따 지옴 라시미카라니 요모 삼벨문 내지 털 자갈 샤족 낙살 자와젠 욕 아이치 어직 털 직 따 최슈 펴 라마 조베 징외룩 중화 최슈 폐부 고초낭 이제 가제 티단 지자 유익토르 지수다 또 그유지 나냥토 할람 토메티니 리숨무너디 이나냥제 토 상나 에코 이제 피블람지가 답비네 룸부무노 미무노 낙살 나니 이제 치무 라롱이무 차장 마뇽야 이직토 페어야 리 찌무너디 이거토 나냥아도 페보르다 비즈니스 부수샤 진앙의 신 어직직 다 이직 룸부지가 돌게부 다 신도니 시앙발랍니 원음들라 초차야 리티니 기티무더디 음들라 신도라 예에 프라나토에 표현낭 다이직 토라 토르 다이게부 다이직 돌게부 직비네 시앙나에 문 음들 원이라 지가문 시에메 지가문 직 튕진시 대차 문우 꺼우 하장게 깡을 템이라 이쪽부 다 랑리스머디 이집트 페북 유지가 때변에 리커싱 요구 따위 시라낭시 다 비니시의 초보 튕진지 비니시 시라낭을라 푸이 다 이집트라 페어야 랑 직숨 오독토 장라 직숨 오독토 다이야 이집트로 낙랐다와
1: 현지나스 다다 만필리림 고담 남달리림아 tawangun pak lopan sirpa lama kisan durbu si shusu kilang maa pia mak loji korim tamshi sanangun bur langina uzugmar muti ya korim yibichich nawar nupchizi lingachi nandaliri ma sanang sa langina uddebka deshik mandalirim godamp nandalirim jitus midian map kilahar kyachilani kiliti meter kyatini kivlichiniska langina shal uzlirim so lungtinka tawang shidun bur Rangye Sama Ndabdu Chuzi Lengakdin Karmakali Jiwoni Deshi Chilong Nidong Kalikro Lok Chini Ngapak Tarik Chingli Boygyalo Nidong Kyanin Kyanin Chiksum Rabne Meta Lok Boyedawa Sumbak Nish Lengay Reza Mikmar Yimbur Lanyana Da Deshi Gmizu Gye Tensho Banang Tupdan Deshi Si Shuzu Sanang Sa National Test Agency Nyaks Jagar Jeyong Yigyuk Lehung Si National Eligibility Entrance Test Thoka Yigyuk Tanshim Udlek Terek Sumche Yaguchich Question Paper Lik Nyene Yigyukak Jiwa Shububanang Yigyuk Mayakte Nahane Shenmu Khashi Si Kan Charule Tien Nyaks Uz Neet Kak Yigyuk Yaguchu Zime Tungkosu Rasuk Nitsun

시리즈 레저 소셜 메디아 보스카 니즈 탑당아 우즈 이규 겔스 지메 동고수 라수초 라드부즈 바낭 미길 괴베닝 내셔널 테스트 에전시 개용 이규 레군바가 팀게 예능을 띠냐스 우즈 이규초 참적 약고수 라슴불 동의 세계 고미시네즈 비당아 내셔널 테스트 에전시 레군시 CBI 덕십 레군실 우즈 니나초 열 지프로덕 니즈니 National Test Agency NTA 레군시 니즈나당아 National Eligibility Entrance Test 유규토가 결스 다우치당 단빕 나육닝 어조 니즈가 규제 통근 랍라부즈 반응 결스 폼슈구 경고수닝 피스 비고수 시가 문어분이었어 나니 갸그르실은구집 나렌드르모디시 갸그르기갑과 미세바나실 제굴시야 스칼업나당아 높이시에 갸급냥아 마투징 라솔리디안냥스 치예각 무이조총 숭교비아육토가 눈 베트롤닝 디젤 제스바낭 베지뇽뇽 통고수 인분이었어 나니 치노니동 클리닝 크리티브 러브레제 코로나 내염 점링 지원형아 켜붕어도 독지 내갑가의 레궁 송들 라드라강 뉴송 야육 반응 강포 온라인 다제주역스 야매 동의인의 배돌 디젤 닝농 반응 수집 적쇼 제육 인분이었어 나니 넘이시의 계급냉학 마투징 라수바조 말시장닝 참시대 마르삭체 강보시 work from home 니엑스 레기 계시던지 카드 내는 마도 그리코스 넘도조통스 요르 마게비 니엑스 갸그르실링 구집 나르네 모디시 계급과 미세바나셜 제구슈나니 갸그르게스 딜리서프가 땅 세주 구민나 대프가 총디 초구치 페트롤리엄 닝 제스 레궁 런진 구즙 수제다 샤르마 시컬업 나당아 노베시에 제갑냥아 마투징 라동노 갑과 이나예 갸글 제갑냥아 다드삭치 페트롤 디젤 눈닝 LPG 게스 바낭 자체 챗마다수 닝 뉴그럭마다수 넘분이었어 나니 갸글 치스 레궁 딘사파 구즙 런딜 제이사월 시컬업 나당아 갸그르기갑과 배돌 눈닝 디젤 꽤마 자아지 반응 타의 개선행학 톨 이런 계갑과 선삼제가 삭치 내균 강해시가 문우역스 송접점역스 토르줄 준조국 토가 이런 계갑과 론신 반하디엽과 디루툰람 야수구 넘분역스 나니 바르티 젠타파티 각 론신 구접 헤만 비슈세르마 베나시 대신가데 아섬 각지 협론친 탱니프가 고네가 시기시야 켈론담자 나옥네서니 목세기 고미스니즈 비당아 대신가데 아섬 각 비지비 초보가 론친 구이접 헤만 비슈세르마 베나시 가데 각지 협론친 탱니프 고네가 시유닌 다부치 개비넷 각 론친 산제 블리시 런친 고네가 시기시야 켈론 담자 제고 초나옥 니스니 데시우즈 직접 런친 고네가 켈론 담자 제고 초고갑과 갸글 실은 구접 나렌드르 모디 갸글 나슬리든 런친 구접 아미차 디순리든 런친 구접 라즈나 싱 닝 셴미예 런친 맙시 냠죽 로나옥 니스니 갸그르실은 그집 나렌드르 모디 시 노르나트 레즈 파산치숨 갸갑 칼링가 플랑그록싱아 시고라 펩둑네즈니 어조 시골 심부담치 상육트 아랍 아미라트 갸갑 쇼가 펩약스 신진 그집 셰이크 모하마드 빈자얏 디엽과 시제나육 체지넘버 어조 갸갑 판츠네이크브라가 Petrol Numning Diesel Gas Panang Kange Nidang Toka Kame Na Yuk Ning Tambiche

미제 맵길 하르 제질레는 글티 미제 제티니 케블리치니스카 흥게나셜 우즈레림츠 룽징카 도왕 슈든부 흥게서만도 뜻츠제 크로닝감 칼리오니 하나다 시전들임 지고조도 대시 우즈레림아 조부이 아무노블로 식시스토노 진척선바 캡토 드라마 제베셔튼 성심을 능무물음 선어서